0: 문제 있어요?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.
1: 시 뭐랄라요?
2: 아니 얘 떨어 러래라 보시라서 멀리 우탈려.
1: 우탈려.
2: 아니 말라고 할지니.
1: 뭐또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? 우리 무슨 일이야?